0: Hora del sistema, 9:26. Temperatura en la superficie, 21 grados.
1: Yeah, 네 앞에 내려와. Yeah. 기꺼이 받을 crown, 나 왜 back and touching down? Yeah. It's the